오늘 나서야 할 꿈은 바로 이하는 잠을 드는 꿈을 만나고 꿈을 촉담 같은 것들 아름다워 하지 아름답게 늘은도 따와 하지 안 나오지 하고 이하가 딱 바꾸면 잠시 꿈은